사바니 야바니 아이 아이 에이 아이 내가 초라 아이 야바나 아다 저거 세죠 봐봐 얘 이러게 나 세죠 야바니 안 터매라 봐봐 봐봐 오지